0: 감당타쿠대부쿠송 너로쿠나이동아 FM 우전도 사르사프엔도 회계 101.6 메가하르즈 디니니 라디오 퀴즈 따봉니 배체보 따봉니 스모 한 FM 러모 가이샤 북사 감께 크나이 나르디 가이샤 북사 오라워 가이샤 북사 오라워 능 타이브석 타슈욱 다이만 가이샤 북사 오라워 능 타이브석 타슈욱 다이만 기샤 브랜노 기샤 클룩디 북사 완숙나이디 뭐 북사 칼리 칼리 동만이 아로 타이브스 다시 옵다이만 할로
1: 할로 리버감 사
0: 리버감 사본카
1: 안 엄디 바이싱님 고몰 싱리앙
0: 고몰 싱리앙 사리 가이샤
1: 가이샤
0: 북사 오라워 타이브스 다시 옵다이만 사리 다코 하?
1: 사이만야
0: 사이만리야 다콘 대샤부턴 꼭두고 232-6253 꼭두고 넘버 북사 오라워 타이브스 타이슈 다오이만 할로
2: 할로 따라
0: 네 사리 다코 브레제
2: 이거 써본 거다 오라 북사워 타이슈 타이슈 다이만
0: 타이브스 타이슈 다이만
2: 파스타
0: 아, 여기 땅디. 나이가 나 대사부터. 232-6253 꼭둑 넘버. 진이네 퀴즈. 퀴즈 타우스 저라 타코 브리제스 가이탐. 무코 코니카 가이네이. 타코 데빗 콜로이타이 타코 라주 쿠마리야. 너 코롱네이 가이사 가이사 코토리마카. 북사. 북사 오라와 타임스 타이슈욱 다이만 브랜 워크롱은 기시샤 완숙나 저라르디 할로 할로
3: 앙 양 라주노 나르피르
0: 라주쿠마리 양 사리
3: 오보 정보를 국자마노 능카 뭐 살만이야 뭐 있다야 그 불다야
0: 사리 사리
3: 뭐좀
0: 오카리오 타치다만이 뭐 된카 아 지금 타슈노 자만 타슈노 타이브스 타이브스 북사 북사 우라워 타이브스 타슈승 나오이만
3: 뭐나 사 아니 우선 게 좀 보러 북사만이 뭐 된카
0: 아 니네 아버 아 능 살말이야 내가 자꾸 억두기야 상나이 차부터 할로
2: 따라 가샤 가샤 가부 상완투노
0: 타코 브리제스
2: 응암 브리제스 가샤 가샤
0: 바이케 가샤 사리
2: 나무 오라 가샤 징크바 아로는 가샤는 달만한 능양가 카클라이다 오라 다시 뭐 오라 진짜 오라 원그 증거 타주 이거 갈때 닮은 해도 반가 오라 가실 증거 타주 가신 닮은 해도요.
0: 다른은 북사 북사 오라 제프로는 타샤다카 마네는 뭐때 북상리야.